0: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. 아멘.
1: Proclaiming God's goodness, we're TAWH Palau, Hope Radio Angel 5. Listen online at hoperadio.net 24 hours a day.